0: 자고 시추로 오이 시간 신나니다.
1: Wir wollen sehen, was ihr feiert. 80s, 80s, singing in my car.